0: 구석이 나도 안 나나? 구석이 나서?
1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
0: 우와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
1: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 대만이!